0: 그래, 뭐지? 과일 한 캔도 있어야 근데
1: 그래서 과일 한 캔을 사는 듣다는 사람들이 있으면
0: 좋겠다. 아, 역시 그 쇼파가 아니라 형 등시하는

0: 325.
1: 이제 다음 주에 그냥 소감합니다.
0: Comments the Wawa, intoxicated black female, 5'8", 140 pounds, black, gray sweatshirt, and black pants.
1: Gray sweatshirt, yeah.
0: Okay.